0: yama chi kaso re simju na lob da kaso dawa chabe da zao shi ro ne ba tsikse zan yun de zan ne sanje jang song she ba de le ya lob leng deng ge kyen pem ba nan de ani kyen juk min juk kaso re pge da cha ba sha na ya re da di cha ba na be khdo li ya ani chi cha ba chi bu ju khar thoy ya la ba yin na kaso re pe ne 지다 가다 치다 나게 쇼 가다 가이네 최전 줍지기 샘에 줍주 투나이 다 매버지 세버 타임 비아레 대야에네 아 산제장네 제네 다 쉐버텔이야 간다지 타녀도 여랑세 다 예나 다 랑세 예나 다든세네 니구요레 다든세네 미니버 되게 타녀도 랑세니 좀해 버지 땡겨야레 사진데 인도산에 타녀도 랑세니 뭐로 숨겨야레 너는 가난서로 강나와 내가 그 텐딩이 예배 짓는 게 여래디 이네 텐딩이 좀 매대버지 다 그 타셔 텐딩이 좀 여나 아 제일 전에 이 과지 버디 딱고 니야면도 낭선 대이 맞은 버 제 친절 아니 그 니야면도 차 되게 여래 아 로벨 랭댕이 공발이야 아 낭선 대이 맞은 버 파지 제야 지 낭섬 테임 심바 챵섬 지기 고바 따탄담 지지 가라 패지 루이에서 말해 제네다 빼는 거 안서 미슬러니 미슬러드 낭섬 지기 미 포모 지기 미 예드 예드 메신 타냐 뭐 그저 샤토 요아래 이네다 미사르 가스 거에서 봐도 스테베이나 미 신시시니 하여 말해 로벨 랜딩게 코나랑게 아니 기기 넘버 시베티 아니 강사 센시데이션 로벨린데 숨이야. 자, 드레이메 이르잖아. 로벨랭댕게 나랑절이야 강북에 나야 텐딩네 그 예배신한테 대상시 타녀도 예대로 숨겨야래. 자, 드레이메 이르잖아. 아니 소소 신시다 난게다 최 간단 제지 참아데 타녀도 랑서 제 미싱에 되게 쓰이는데잖아. 랑서 나올 때디 로이바래. 랑서 나올 때디 최인바래. 최시바 숨겨야래. 로벨 랭댕기 랑젠 셰지 셰베 인도산에 타녀 랑젠디 셰지 셰베 인도산에 아니 랑젠 나올때디 모추 셰베 송기가리 딘제 인도 최젠 수소 주지기 세마 튼난도 다 용기가 말 딘이 바라리야 어다 니기 타네 아니 캐바지 타용도 와 딘제 인바 인도산에 다 조조도 다가르샤 타녀도 랑젠 셰지 시겐시다 미싱이지 니차 사다 타녀도 나도 세기 미싱에 되기 아니 산제 장기 마치 가서 그래 자실로 건데 봐마 견인도 산에 또 태외관에마 송셔버시 자실로 한게 태와 조 송부야래 다지 텐시 시브람에 송아 가다 태와 장자 송되겠지 순진부터라 송되겠지 산제 장기 고바 다가라는 시신에 마 송되겠지 자다 랭댕기 에디 저시로 좀 그돌라 다지 텐시도 마 자네 송되버시 뭐 정한데도 와 자 텐데기에 다 타네 아니 타네 찔리야다 처신에 그게 댄시 댄시 때에 아니 가서 그게 랑선 나와도 되디 머추에 시에베 수순 세메 두베 아니 댄시 드리송네 달라 랑규 담 랑의 댄시 사지 아다 수순 랑왕도 두베 아니 가서 그랬다 댄시 드리송대 아주 믿으자네 댄데 시에겐 달라 나 낭세기 아니 랑규기 댄시 시에시네 우머 랑규가 사지 아니 타녀도 라서 세기 미시베체 아니 조 담이 주인도 자네 순진이 권에 조마 주변에 들라 탄조 사지 시셰 근데 다 세세기 마 랭댕기 다 산제장이 바라리아 파소 바라시는도 산제장의 랭댕기 껜 그게 파마나셔 디 마도 심주셔네 마 14호셔네 마 쓰여나 아니 러블 랭댕기 타녀도 라서 세기 시기여셔 아니 산제장의 산제장의 타녀도 라서 세기 미시긴지 진짜 반대는 나와라한다 다녀서 세지 미시버디 루루공과 터도되다 디레 센에는 샌드셨는 비용이 제가 다르면 랜댕게 야마 기루 아니 러면 가디 가래 러면 산지 이시르베 센에 다도 존에 마체니 아니야 이시니부 르베 다 이시니부 센에 아니 어떤에 마체니야 랜댕게 젠랑게 우마와 다녀도 라서 세지 생애기 되잖아 그렇지 아니 다녀도 라서 세지 미싱애기다 대세 ini sanjay jang, ini dawa chagwa, ini shiho la, ta zhijay ba yuru jik chene, ta wu mu tala ni sa tu chong yin.
1: So, among the Madhyamaka

0: 교회 두기에 왜 차네? 애네 거 타마디 지루하도와. 자, 근데 이제 균지 집어지 여야 코 깨지 깨지기 집에 런신 쟁지 임바 인사 애네 균지 집어지 유야네. 자, 근데 이제 다 다 조업하는 거 아니죠? 류도 못 차시하나? 류 땅에도 인성 자원에 송어지기 타마배 시시버돌이야. 류 나라라 교회디 추수까지 나로 요로 되기도 와. 아니 친남교로 거 애는 매일매일 교대하지 그래서 통되기도 와. 사나 니들 영향 되고 계속 직루야 그러다. 다들 인도 대 아니 가서 오래 계속인 집에 미다과 미다과 잘못 시행이야. 뒤져서 이제 미다과스. 다들 이게 들이 인도 교진지 전에 아니 그 교로야 인생이 인신자나 탐자로. 계시계시기 직배 당 얘기 미답이라는 시대에 제발 따와나 계시계시기 직해야돼 강한 게 제발 했으려나 따와 지시담마변 대변 난리야 양치 가사 지구디 나라고 정기입니다 가사 지사원에 뉴지수 제발 그러니까 선이 숨사직 시안이 따와든 이렇게 도마 아니 깨외 차와 내외 차와 아니 가외 차와 시안 어디 늦지기 これ、先に目指してるよだ。社長が、だ、パジンドでは演習機、だ、記事記事記事機、ジギアティ、ラン記事記事機ジギアティ、チンジュグジュルテバマレス。さ、チンジュグジュルテバメバ。これ、記事記事記事機、ジュコランギ、ジベダニュとジュルです。ま、ですわ。 자, 드림이 인도 다, 계시계시 직도야, 딴, 메다바디, 다, 가서 늦어지지, 메다바, 세야지. 늦어, 딴, 가서 우리, 두인, 두인의 재방, 초대, 최진 신자가 계시 직을 해야지. 늦어지지, 메다바. 딴, 사자 탐지, 동네와 세야지. 딴, 그냥, 이렇게, 더 쓰면 되나? 그냥, 그냥 직도다.
1: So the four seals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refer to the following. All conditioned things are impermanent. And impermanence here refers to, generally speaking, when we talk about impermanence or the transient nature of things, we can understand on two levels, in terms of a continuum of a phenomena or a thing, or in terms of the moment-by-moment existence of a phenomena. We are all aware of the transient nature of things if we reflect upon the existence of a thing over a period of time. For example, in the case of our own experience, our own existence, we are born and then we live and then at some point we will die. So we all understand, even in relation to objects, we will understand that over a period of time these things will change and perish. But this is not the meaning of the real meaning of impermanence in the Buddhist context. The real meaning of impermanence in the Buddhist context really refers to understanding impermanence in terms of moment by moment existence. Because if there is no process of a change on a moment by moment basis, then one cannot account for the change across over a period of time. So, for example, if we take the example of our own body,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until the long period of our existence and finally at the point of death, our body goes through a tremendous process of change and development and decay towards the end. And so in the case of our body, on the cellular level, there is a constant, even on a very small level, there is a constant dynamism, there is a constant process of change that is taking place. And these changes on a moment by moment basis are really responsible for the changes that are observable. Sometimes some of these changes will even reflect in the visible changes in our physical appearance, when we age, when we grow old and so on. So the mechanism that give rise to that change on even on the macroscopic level is really at the subtle level of the bodily existence. So it is by understanding that this dynamic moment by moment changing nature that one will understand the subtle impermanence of things, conditioned things.
0: Oh, so,

0: 다제네 엘리야 에니 탈바도 삼제게 뭐 니시아베 말이야.
1: So with relation to the ultimate as goal of a Buddhist practitioner, which is the attainment of liberation, referred to as the definite goodness. So there is the attainment of liberation from cyclic existence, and also the attainment of full Buddhahood.
0: 나디 조 퇴징 순의 시기아래 신은 딱 방전이 시안이 조 타바토바를 계신에게 방전 유무지 가자 두부지 때는 유무배 두부스
1: So in the Mahayana texts, there is the identification of two ultimate spiritual goals. One is the attainment of liberation from cyclic existence. The other is the attainment of full enlightenment. And corresponding to these two goals, ultimate goals of a spiritual practitioner, there are also two main obstacles that one must overcome. So the obstacle for the attainment of liberation is the defilements in the form of afflictions, the kleshas, and the obstacle to the attainment of omniscience or the full enlightenment is the subtle obstructions to knowledge.
0: No, yeah. 다 용어에 집어다 시제 집어 그리스 그리스 라베이나 다디 지금 따와 차라게 개발해 아니 디 집어 면서다 면자 어떠 중요하래.
1: So how do we distinguish between the defilements in the form of afflictions and defilements in the form of subtle obstructions to knowledge? Here, of course, depending upon the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schools.
0: Da, 다 슝드다 거네 아니 다 가서 우리게 뭐 이루로 치지로도 짐베 아니 덴지스 대아디 민주를 시작해 덴지스 대아디 아니 가서지 머리벌 시작해 근데 대아 아니 뱅어 보루주기 돈이 주변 나리야 아니 교전 견해 견은 양다반의 도바가 되는 때문에 머리에서 응 대래 양라 주님 중 시간에 다가나 이 때문에 매번 처리해 순두산에 땡중 그 대코나니 강기 년보를 줘야하기 어다 로디 땡징 머리 붙여야 하래. 사진에 인류 땡징 머리 버디 가수를 그게 세버 코알로 코야 직 순구야 하래. 근데 인바 인류 아니 강사하기 땡징 짬 아니 세베 가서 세버 코알로 코야하기 아니 머리 버를 시에 아니 세버 코알로 코야하기 싸우러 강사하기 땡징 락바트 시에 최지단지디 시집을 송셔야 대수다 미투부 차버래 자 전쟁 인도산에 따와는 최지 가서 시집을 셔야 돼 건드리는 샤워를 쓰려나 따 안다디 덴진디 윤지를 샤워 인도산에 따와는 탐지 켜봐 터발로 바로 중에게 아니 시집을 셔야 돼 가려 쓰려나 아니 죽지 거울이야 송하는 신기 덴진디 샤워 파자디 시집을 셔야 돼 덴진디 샤워 파자디

0: 这是说，那时候那不特别聚集，他为了十万人就大王的那不什么的，基本上都这不是都做不起不去了。他那基本去呢，定金那不什么人机借的，经过人机个性，光白做。作为去呢，他们不是讲个没办法，他到他们到那不是没到被，他，我们出去赢了，没有奖。但跟的那时候拉美的，但是，他说的，熊下有的在呢，东北尼西亚，唐他巴是的蒙古籍，但是的阿个，卡苏的，但唐他，卡苏不给，但尼尔的考古要的，有去年的这些，他给俺的矿内些些吧，当然土木我们打的这些，但等呢有些，我们呢，那么多，卡苏的不给。 남도 차라 참아로 파가네 다들 외세 미도고 다 대직체 다 대니부터 아니 간다지 리동 예미스네 인자 세동 송주스네 인자 아니 가시오르 그게 에 변아 다 대동 예미스네 인자 다 대강 소 대강 삼등이 아래 자 대인들 지 本来我们出去赢了，马月了算了，出去赢算了，你就是搞糊涂啊！日东也没地方上当过来。本来的格局，还是在日东也没，那做地方呢，强者全部，那得了我不晓得啊！啊，本来三件的事呢，哎呢？ 三万三千七，东北三千人心，山东松竹，松竹绝对，真的，可是我这个山东人民讲了，山东松竹搞不了，那搞不起啊。哎，反正做不清白的，他们别写吧，算了不，明白日吧，真的，日吧上代送的，有钱干的东西搞的，所以到底我搞的人心松竹。 당감이 투지 선에 손대야 다 투지 감면서 손대야 와다 되게 다 간다 사기 거니 나 간다 창매니 숨기 다 그게 다와 쪼송해야지 어디를 내비 다 직동이 메가는 거 보시야 다 그래 이거도가 진짜 다 안 되디 티신이 땡인지 세대야 다 소대가 상당히 그래 티신이 우매 다와 내바 삼마임마 우매 다와 내식으로 캐발 왔대 근데 내비 다 직동이 메기
1: 第二，你心哪个拿不了下对吧？这个，哎，你困难的定义是什么做的啊？是的哇，是的，因为印度，但俺的的，那么没多白团，我们确实赢了，将马越拉斯，工作都拍拍数据过呀，三万多公顷，两万多万这波光白，如何是？但做不清不清的，今天的今天的代表，确实是一个人没有，雇佣土地经过人心一年。
0: 인물을 떠안내 광바 대사 단디 나와서 주시라디 아까 다시 다 마다 콘대기 쉐디 탐실로 안드시아마다 보는 시기 유기 추니 응원의 삼담바 있나야 빼나 파르도 신배 태그의 중 레아 시시 냠니스의 수구도가 나온다 지않나 시시 냠니스의 중구야리 다가는 시로주구의 중문구 난리야 아니 시바 정신 매번이 양해되시지 않은 수행하라고 콘대기 임무 농구 수능구도가
1: 四十年米送的话，但你有去年的广播线，有去年的三万单位呢，你个人是东北人不记不得起。但是南昌南国特级高了呀，但也是用美些不再多人的写个一百多赞呢，但那些是被全州他们家了，本来三万多被全家都写不赢呢，哎你，听不隆重，中国陆都写的送的啊个，但个的。
0: 가시오르 그게 지친한 게 풍급지지 쉬운지 탐지할로 아니 레롱왕게 용대야 당연히 마다베 풍급지 쉬운지 레롱왕게 레롱 레롱왕게 용대야 레롱용야 되게 런신제주 떡배 용대야 런신제주 떡배 되 낭지 토송 용대야 다들 낭지 토송 레 런신제주 런신제주 대니
1: 가시오르 그게 남도 송진기 아니 송진기 남도기 송진기 룽기에네 다 노세네 아니

0: attached to. Somehow, in the back of our mind, there is probably a sense that we are more fortunate than the Buddha. Buddha had to go through all of this hardships, but we can attain the same level of spiritual state, but without the cost of having to go through hard asceticism and endure hardships as the Buddha did. However, this I think is wrong.
1: 다 좀 된 얘기 아니 뭐가서 싸운 게 아니 아 도마에니 유 와르슬리야 아니 총고 당고디 거나이 말이 담바 실레 잠데 아니 뭐 총고 거나
0: So following the attainment of the full enlightenment, the Buddha, when he first began to give public sermons, teaching what he has realized,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he gave was at in Varanasi, and the theme of that first public teaching by the Buddha was the Four Noble Truths.
1: 단디 산제 추급에 룸시도 부드레샤.
0: And I feel that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really lays down the basic framework of the Buddha's teaching.
1: 제네다 좀된데 정니 아니 김네 김에 봐 저도 중니 정중국 관에다 냐버 잡았나 되네니 이제 코롱가데 귀신고 되네 알아서 봐 지 코롱가데도 되대 아니 가서 우리 그게 20만도 주니 지 되네게 타네다 저도 중세 간다 좀된데 담바 정니다 아니 콩 코 쪼디디 김네 김에 봐 저도 중어 상실내 되게 차 되게 가래 those 전에다 낭배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담배 나리야 럽중 물미 다 그게 젠젠진이 담배 진주 뺏은 차디 가서 우리 그게 걔네 전부 차 되게 가래
0: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s.
1: 나드네마 전에 와도 좀된 얘기 아니 그게 가시오래 뒤에 아니 라랭 거디디 아니 거기 가서 결혼주 아니 링신의 영 링신의 영배 그돌이야 아니 좀된 달이야 갈로 슈기 채 도스는 좀된 데가 마 잡는 게 능는 게 아니 방라 두두 샤워레스는 초화자나 두스 샤워레 잡아든 듯이 키고레 따와든 듯이 키고레스 전에 나도 저 테디 맞으면 되겠다. 막 그도 그도 막 걸어 넘기는 게 넘기잖아. 도스잖아. 뒤에 로단데 이리 차버래. 뒤에 친구 로단데 이리 차버래. 쟤네다 대단 체비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 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대바실이야. 대바시 남샤지 시베 타네. 다 라는 게 이르자네 아니 자주 소중한 걸 남고 타네 단 로야지 송유아래 다 달라 토마르이니 가시고르 그게 신의 주야지다 대네이니 상동 주야지 제다 신의 주야 달래야 신의 그게 심 지지 걸이야 바도 중에 조디 친구 친구지 자 근데 인도 지 거배년 볼이야 Thomas ini midukuk kamyah, midukuk kamyah. Tangan yang singgi ini midukuk kasur dah rangi lud nepa ini.

0: purely in conventional terms, which is the standard and the received view, the conventional view, which is that the Buddha Shakyamuni was, until before going into the 6 years of ascetic meditation, that he was an ordinary person. And from his meditation onwards, he traversed the whole path to enlightenment, particularly from the path of preparation on to the culmination of path of no more learning. All of thi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 kind of understanding of Buddha's enlightenment becomes problematic. Whereas if you have a mor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not so much as in terms of Buddha Shakyamuni being an ordinary person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within a single lifetime, whereas if you view the Buddha's enlighte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ahayana doctrine of four Buddha bodies, the four kayas of the Buddha body,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his physical appearance as a human being is the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which was assumed specifically in order to suit the mentality and the needs, spiritual needs and temperament of a particular context. And this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is assumed from more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1: Yeah. 다요. 지 영자 전에 좀 된 대기 거두 나셔베 나라리아 되는 순간다 거두 지 지 람자로 서버 이디기 아니 거두 자셔베 티 마도 지 택진 되는 이디 거두 나라 매바티 아세브샤리샤 애니네 나라서 변하지 변하다 되는 시진은 더디 변하 시진 못 되는 차샤나 내 자꾸 봉리야 좀 된 대기 시진은 더디 가능한 인바리 두두자네베 코르 다주버베 뉴베 소베 다시부샤 여데베시기 아데 무슨 것도 다시기를 치매 있네 근데 주야지 요마레 자상가 양이네 더 좀 된데 에니 가수르다 좀 더 좀 된데네 마 서계게 담바디 딱 루루도 터밀 망가 주슨 거 요리 좀 된데네 루루 바라리아 지단전 로십지 심바 이마레 디바슬라마 투베스 고아르와 저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아인 거요. 그래서 리르자네 전주서버 서비 남정 주주서버지 다 남사실에 인구도 와. 아니 대단 드림이 인도사네 나도 떡을 봐야 그돌이야. 아니 나 태신긴 도지도 주제디 그두 나한테 요 말이디 자주만은 이제 그두 잘들 레요 말이디 이네 아니 전주서버 지 잠자로서버 드즈 그두 잡지 딱 손대기요. 그래서 드림이 인도사네 다 니드마도 가소래 에 사람 뭔가 있다는 말도 이제 막 공무원이 있지게 자다 이제 이들 안에 좀 된 대기 다 90 등이 선생님 된 대기 영자세니 이제 투무에 나올이야 샤르데야 샤수스지기 구치 다 디기니 영자가 그게 가소로 빨리 다 게일 텐데기 저기 야실 거라나 아니 그들은 무슨 무슨나 다들 레다 지기 아니 타고 나온을 배지다 인설이 근데 그 안에 아니 지기 전주선배 때는 진짜 가서 그렇다 송야 대난의 장배 최능식이 다 레다 되는 거 말이야 아니 지기 유지과 송야 대야 준대인데 초고 주고 개롱 남자 다게 돈을 송배 유지는 뭐지 빼는 투보 점지 송구 서로 빼는 얘기 다 유지식 뒤에 초고 죽은 남자 다가 하는 결론은 남자 다가 터네 착대기 잡아 다가 터네 승대야 다양식 왜 귀 들린다고

0: 다 얘는 담바 산제지 그게다 뒤제 감다 나바다 삼바 지 추봉 지 계정 계디시 동스제니 아바 송베 난게 엔다 송베 소지디 얘는 시진 송디 저기 아래 자다 Then da lekjagi da pasur lekjag shungle ten da lekjag kyal ten dengi da sanje gi bge ch tarsa ji janare and janane pa tardeve ene ni hondo korea da venam da ya tishin ne kasota janane pene ya ju soyu Ini urus cukup kita, jangan jadi. Jadi nalar liya, dah dewe, tahu. Jadi nampak jadi sama lagi. Siapa ni mesti tanya juga ni. Cik ye tu, jual cembur-cembur macam ni, mana mahu sih? Tapi sama tanya cari juga ni.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Da de ne ande di ling xi na ma so ne ji che ne jum den de ge ni ga shu le bu ge da cha bu pun le ya ni shi jin sung che da de ge le ya ni ji da da wa 산지 좀 된데 경구세 연대 군대기 다 기부 담바 코라라야 아니 최근조로 되네 다 중대바 실제 파도 치벌로 되네 다음에 고반디 어떤 건 잡아 근데 이제 자네 골랑 그때 최대 산지 중립이 최대 차대기 아래 자 근데 이제 이제 자네 아니 지성 그 그게 다 내부 상어 대처기 두텔이야 그게 다 가솔 그게 통으로 채워야 돼. 즉시부 채워야지. 샤용원 인류산에 좀 된데 니기. 그러나 어찌 시진은 너대로 쏘고 숨을 거둘이야. 니기 배다 숙지지. 야다 찍고 나한다고 된데다 이해바래. 지금 자주배 긴등을 소하기. 지금 남자야 쟁니. 이미 디가는 지 수야소로. 다 가다 인류 좀 된데 니기. 아니 치디 야 찍고 나한다고 된데기. 다 최지 채워. 강사 능 니기 지금 채워 계속 멤버래. 최지 채워. 지금 도스 능기야래. 지상 가당 가난서 땜배 진주 그 두셔서 이네 chewe kado liya kawri ta chi gane chi chayaru yungu yore de yine di kansa di zachibu zigi yamare da di kanchi ju che di da zachibu zigi che di li yinba yinri zane chababu rengi ki chi liya manzi kong la chi li cha zay di li chi ting liya kwe sari je li

0: 但上届被缺的，上届被缺没用吧？这个他大学团的邀请的咱呢，哎呢，大概先于中国其他人所能行的，大多大学先于，但若很几个，能进也被拖了呀，阿得被得起让我，这顶这个这个他大几七多年的怕住起，都有的咱呢，个能进很几单独当个手术啊。当我上届被缺的，但告诉我不给等等这边呢往就给个阿姐他得是让我打碰过了团线被打到趴下的可能阿然就旅行了往就那个脚都落了下地下给等等给阿让掉去要嘛的意思那就送给你们所以等等印度大概先于中年级的高年级第一年呢他告诉我不给다 친한 쇼를 왜 그래? 다가 다 사이에 비추었다. 사이에 비추면 뭐 인베다. 기아바르 된 태용 거야. 어디 잡래?
1: S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hilosophical position, the difference, the demarcation between the Buddhist and the non-Buddhist school of thought in ancient India was really made on the basis of one's position on the nature of self. So the non-Buddhist school, who on the whole accept the notion of conception of a self as an eternal, unchanging, autonomous reality.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this belief in a self as an absolute, eternal principle reinforces our innate tendency to believe in some kind of self as a master that controls our body and mind. Of course, Buddhists reject this notion of self, not only the metaphysical conception of self as postulated by non-Buddhist schools, but also Buddhists argue that our innate conception of self as some kind of distinct reality that is the controller of our body and mind, that is also false. So it's the negation or the rejection of conception of selfhood that that characterizes a school of thought as a Buddhist.
0: 자자가 친하게 개발 따윈 제야지다. 다 가서 그게 잠든 제야로 소문 좋아. 제 다가다 저울 때도 따윈 제야들이. 사실 이번 인도산에 아니 따가다가 착제시 다 개랑인데 다 가다 가시오래. 남고체제. 근데 이번 인도산에 누제 선제 믿다고 사실 탐제 동해와 최토제 동시에 담에 양하는 답을 씌웠어야 어라 된대기 차제 시부디 되겐데라 근데 산제비 쳐봤어요 다외찬
1: So it is on the basis of the philosophical positions that distinction is made between Buddha school of thought. These four seals are that all composite phenomena are transient and impermanen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the nature of suffering. That's the second seal. And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That's the third. And nirvana is the true peace. That's the fourth seal.
0: So that day, du shin che gun ke shing ma se ne. Da du jin ji, du jin du be bo ne che ba ke ba. Ji ke be che shi yin shin che le ya. Ani ko ke shi ju ra re che ba le. 대안에 빠른 거 안 써다 가서 우리 그게 균진 집어디 좀 먹어봐 안 써봐 통수도 예대로 차대기 봐 친한 건거 보고 가다 가니네 그 균진 집어야지 자다 든든 덥지기 균 가야지 예 친절해야 그 깨지 집어지기 매나 그 균 집어 배용도 말해 그 깨지 그거 이니 표시해 공오 유기체는 타마디 이니 그 균 가려야지 융기 가려 써다 균지 직업이 이해 되는 지 진짜로 그 깨지 직업에 따라 이니 배차 되어야 그 깨지 민주야고 깨지 배 따도 되는 지 배이나 깨지 당부 깨지 입에 두 걸레 배 유업에 따여나 대수 배 십에 채는 거라 또 유민체는 거 대고야지 이 문제는 균지 직업이 시작한 가혹사래 그래서 근데 이 뭐 인도다 깨지 지야 돼 다양 지라마의 룩이 아니 그래서 뉴질랜드 세니갈에 계속 시스템 송대하지기 그런 양 게임으로 싸워지기 거기다 직송기 어디다 지단으로 나보 산제